0: It's time for All Ab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our guest is back from last week to help us solve our organizing problems at home. Please welcome back Chung Hee-suk, a professional space organizing consultant. Welcome back.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또 뵙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as well? 우리 크런처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집 정리 고민에 대해서 열심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ay! So, hello guys. Today she will be telling us how to solve our problems related to organizing our homes. All right, so last week, if you remember, we looked at different organizing challenges from minimalists to maximalists. So for crunchers who missed last week, what's one thing you'd like them to remember? 우리 지난주에는 미니멀리스트에서부터 맥시멀리스트까지 다양한 집에 정리 고민들을 살펴봤잖아요. 지난주 방송을 못 들은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서 가장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1: 네, 정리해야지 하면 무엇을 버릴까 찾으시는데요. 무조건 버린다고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내 물건의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주는 일이 정리니까요. 네. 뭐 맥시멀이든 미니멀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정리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So what's most important is finding the right place for all the stuff you have. Whether you're a minimalist or a maximalist, all items, all belongings need a designated space. So find them for your things, and it's important to find your own way of organizing your home well. All right, well, we now know that what it means, but when we actually look around our own homes, it can be hard to know where to begin, you know? So what organizing methods will we learn today? 이제 정리를 잘한다는 게 뭔지 그 이해는 좀 생겼는데 막상 집을 정리하려고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대표님.
1: 맞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정리법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1: 정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공간별로 화장대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네. 옷장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리고요. 네. 중요한 나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직장이 바뀌었다, 네. 독립을 했다. 그 정리법을 라이프 시프트 정리법이라고 합니다. 네네. 제가 정했는데요. 네. 오늘 그 정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So we will learn three different things today. First of all, how to organize in a particular order. The order of organizing. And secondly, organizing by space. The different spaces that you have within your home, whether it be the kitchen, the dressing room, etc. And also, she calls it the life shift organizing method, depending on the changes in your life. If you move your job, change your workplace, or move your home, whatnot, if there are changes in your lifestyle, then you have to organize your home based on that as well. Well, today we'll learn some practical tips, I guess, for our crunchers, and you can try them at your home as well. So, say I finally decide to organize my home then, but my closet is a mess, my kitchen is a mess, and even my balcony needs work. Every space basically needs to be worked on. Where should I start then? 대표님, 그럼 큰맘 먹고 대청소 한번 해야겠다 하면서 집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옷장도 엉망이고 또 부엌도 엉망이고 베란다까지도 짐이 넘쳐.

0: 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1: 네, 정리할 때 막 집집마다 좀 다를 거예요. 네. 전문가들은 집 정리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여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그 공간이 베란다 깊숙한 공간입니다. 아. 또는 실외기실.
0: 실외기실. So there are spaces in different homes where you store all your stuff, right? And it depends on each of the households. But when professional consultants go to their client's home, they first of all open up deep balconies or like places where you put the air conditioner, the machine part, right? Because often those are the places where you store all your stuff in, like a garage.
1: 네. 네. 버릴 게 제일 많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실외기실 안에 있는 건 열어보시면요. 고민 안 하고 다 버리셔야 되는 이유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0: Well, this is because these places have things that you need to often throw away. Well, you don't have to hesitate because all these things that have been kept inside for so long will have dust on them, which you will have to chuck away.
2: 네.
0: 아, 그렇군요. 하긴 깊숙한 곳에 계속 묵혀둔 물건들일 테니까.
1: 네, 그 실외기실을 수납 공간으로 생각하셔서 아예 선반을 짜서 수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 공간은 수납 공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 okay. Well, spaces like these, people think of it as an extra space to store your goods, but don't think of it like that. You have to keep them empty, all right? All right, well, what if I take, I guess, everything out to organize them? And in the end up making a bigger mess.
3: 이제 큰맘 먹고 정리를 하겠다고 뭐 실외기든 베란다든 모든 짐들, 물건을 다 꺼냈는데 네. 오히려 집이 더 난장판이 됐다라고 느낄 때 어떻게 네. 해야 되죠?
1: 네,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모든 공간의 물건을 다 꺼내고 모으고 작업을 하는데요. 네. 일반 보통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집 정리한다고 꺼냈다가 수습이 안 됩니다.
3: 그러니까요.
1: 내가 5분, 10분 동안 오늘 다시 넣을 수 있는 양만 꺼내셔야 돼서 전문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한 가지의 용품,
3: 네.
1: 부피가 큰 물건을 정하자입니다.
0: So if you're not a professional cleaner and you don't have much time, then don't take out everything from everywhere. Just take out things from just one place, one big place, and one type of goods from that place. Something that you can put back in and clean up, organize in that day.
1: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 꺼내서 모아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남길 걸 고르고 네. 맨 마지막에 수납을 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
3: 네네.
1: 보통 분들이 옷장에 거 다 꺼내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사진 찍어보세요를 제가 추천을
3: 맞아요.
1: 드렸죠.
3: 네네.
1: 그럼 내 옷장을 찍어봤을 거예요.
3: 네.
1: 그러면 아 심각하네. 이제 그게 1단계입니다.
3: 네.
1: 두 번째는 부피 큰 것만 오늘 꺼내서 모으는 겁니다.
3: 아, 옷장 안에서도요?
1: 네.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0: Oh, okay. So last week, we told you to take a photo of all your spaces, right? Whether it be your closet, your bag, or your bedroom. If you did that, then you would have realized, oh, wow, this needs some cleaning to be done, right? Then don't do everything at once. Just take out the ones that take up a lot of space and think to yourself, okay, today I'm going to organize just these, all right? Don't burden yourself too much.
1: 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의류로 생각을 한다면 패딩을 모아서 한 곳에 둡니다. 조끼 패딩이든 롱 패딩이든 짧은 패딩이든 네. 얇은 패딩이든 모으는 것까지 하면 아, 패딩이 많았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네, 네.
0: So for example, if you're trying to clean up your clothes, reorganize them. Choose one category or one type, like padded jackets. You will realize after taking all of those out, oh, I have quite a lot of padded jackets. Just organize one type of clothes for that day. Little by little, okay?
1: 네. 제가 이제 현장에 의뢰를 받고 가면은 네. 뭐 사진에 보이시면은 보면 이제 주방이잖아요.
3: 네.
1: 그럼 주방에 있는 물건을 다 꺼냅니다.
3: 자,
1: 정리된 상태에서 일단 다 꺼내요. 왜
3: 네.
1: 꺼내냐면은 물건이 섞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 꺼내서 거실로 다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냄비류는 냄비류끼리,
3: 네.
1: 뭐 밀폐용기는 밀폐용기끼리, 뭐 조리도구는 조리도구끼리 재고를 파악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상태로

0: 보여주면 네. 놀라시죠.
1: 네. So when she goes to a client's home, she takes out all the stuff that are inside a kitchen, for example, all the pots, the pans, even the utensils that you use for cooking. You take it out and you realize that they're all mixed up, not organized in categories. So you have to take them all out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you have to categorize them and sort out what things to leave and what things to throw away, and then you would reorganize them again. Yeah. Right.
0: 그러니까 종이 후 사진을 보시면은 네. 어, 어디서 저렇게 그릇이 많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다 이 집에 있었던 건데 분산돼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 그릇이 저렇게 많았어요.
2: 그러게요.
0: 어, 이렇게 먹을 게 많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꺼내고 모으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버릴 걸 버리고 마지막 수납 이런 과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순서네요.
0: 맞습니다.
1: 네. So that would be the basic order. You have to take all the things out, categorize them, and choose what to leave and what to throw out, and then store them again. Find the right place for all the items that you have categorized. And later you will realize, oh, I had more dishes than I thought, or more of this than I thought after taking them all out and categorizing them. Well, let's say I can't find scissors, for example. So I buy another pair, but later I realize I do have scissors somewhere here and there. How should I organize these, like multiple things of the same thing?
3: 집에서 가위를 못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더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방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 거죠.
0: 네.
3: 네, 이럴 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0: 사용 장소에 일단 하나씩을 두겠죠.
3: 아, 네.
0: 문고리로 하나 책상에 둘 것이고요.
3: 네.
0: 택배 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신발장 쪽에 하나 두겠죠.
3: 아.
0: 주방에는 식가위가 하나 있을 거고요.
3: 네.
0: 공구용 가위 목적에 따라서 하나씩을 둘 겁니다.
3: 네.
0: 그래도 또 가위가 남을 경우에 네. 여분을 하나 문구 존을 만듭니다.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불편하면 그때 교체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 만큼만 꺼내두는 거 그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3: 버리지 않고 여분은 따로 두면
0: 네, 따로
3: 되겠네요.
0: 뺍니다. 네.
1: Oh, okay. So if you have, let's say, multiple scissors at home, you would put them in places that scissors are needed. The kitchen, you would need it for cooking, right? And you would also need one on your desk for stationary purposes. And you will also need one in your near your front door because these days you have a lot of things delivered, parcels. You have to open them up. And if you have leftover scissors, even after putting them in different spaces that they are needed, then just gather them in one place. And if any of these scissors need replacement, that's when you take the ones, extra ones, out again. You don't have to necessarily throw them away. You just need to find their homes, places that they need to be stored in. Now let's say we've decided what to keep and have enough storage space. How do you decide where everything should go, especially things you use every day versus only those that you use occasionally?
3: 그러면 이제 남길 물건도 골랐고 수납할 공간도 뭐 마련이 됐다라고
0: 네네.
3: 가정을 했을 때 자주 쓰는 건 어디 두고 또 가끔 쓰는 건 어디에 둘지
0: 네.
3: 고민이 되잖아요.
0: 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보시면 네. 예를 들어볼게요. 잠옷을 매일 입는다라고 하면은 중요합니다.
3: 그렇죠.
0: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잠옷은 비싼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데나 접어서 두거든요.
3: 아, 네.
0: 자주 입거나 매일 쓰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3: 네.
0: 그래서 잠옷도 매일 입는 건 저는 걸어두면 좋고요.
1: 아, 자, so for example, 네. pajamas, they're really important, right? Because you wear it every night, every day. And important things like these, she would recommend to hang them up.
0: 네, 한복 같은 거 파티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3: 네.
0: 아마 거의 입지 않을
3: 네.
0: 겁니다. 그런 건 접어서 상자에 넣고
3: 아.
0: 위쪽으로 다시 구분을 해두는 거죠.
1: 아, and also like 한복 or party dresses, things that you don't wear too often, you would put them in a box and put them above your closet or not, somewhere that is not easy to reach because you don't wear it that often anyway.
0: 네. 내가 손을 딱 뻗어서 꺼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에는 매일 쓰는 거, 자주 쓰는 거, 지금 계절에 맞는 물건을 두는 거예요.
3: 아.
0: 그게 그릇도 옷도 신발도 해당.

0: Yeah, by having that in your thought, you can easily organize.
1: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0: Entrances, perhaps, look different around the world. Some North American homes have a mudroom for shoes and coats after they come back home. But in Korea, people take off their shoes at the entrance area, right? And shoe cabinets that are usually on the right, on the side of the entrance, often hold umbrellas and other things used outside as well. So in the homes you have worked with, what kinds of things tend to pile up around the entrance?
1: 나라마다 현관의 모습도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북미 뭐 일부 주택에는 신발과 외투를 두는 머드룸이 있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현관에 주로 신발을 벗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리고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에는 뭐 우산도 있고
2: 맞습니다.
1: 각종 용품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정리하신 집에서는 현관에 주로 어떤 물건들이 쌓여 있었나요?
2: 대부분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네. 바닥에 신발이 늘 있죠.
1: 그렇죠.
2: 한여름에 부츠 나와 있고요.
1: 아, 네.
2: 신발장이 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0: So whenever she goes to clients' homes, all different kinds of shoes are at the entrance displayed there. Regardless of the season, you would see boots in summer. So it always seems as though you don't have enough shoe storage space.
2: 네, 그래서 저는 신발장이 늘 비좁은 이유는 사계절 신발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츠 같은 경우 날씨가 요즘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1: 네.
2: 굉장히 짧게 신어요.
1: 네.
2: 그래서 부츠는 그냥 부츠 상자에 보관하시는 것이
1: 아.
2: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선반을 두세 개를 빼야 됩니다.
1: 맞아요.
2: 그럼 수납이 부족해지거든요.
1: 네.
2: 그래서 부츠는 신발 상자에 보관합니다.
0: 아, so for example, long boots that you only wear in winter, store them in a box because if you keep them in the shoe storage area, shoe cabinets, they take up a lot of space and you don't wear it that many times. So just store them in boxes and keep them away.
2: 그래서 신발장에 우산 둬야죠. 그리고 요즘에 애완견들 또 산책 갈 때 필요한 줄
1: 네.
2: 이런 거 용품도 수납을 해야 돼요.
1: 네.
2: 당연히 신발 관련 용품도 수납을 해야 돼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현관이 비좁아져서 늘 신발이 바닥에 쌓입니다. 그래서 계절 신발은 위쪽으로 올리고요.
1: 네.
2: 요즘에 신발을 복층으로 수납할 수 있는 슈즈 랙이 많이 나와 있는데
1: 네.
2: 문제점이 뭐냐면 운동화처럼 부피가 큰 것을 수납을 하면 같이 끌려 나옵니다.
1: 맞아요.
2: 네.
1: 네. 또 불편해지죠.
2: 그래서 불편하죠.
1: 네.
0: So you tend to store umbrellas and if you have a pet, you would have leashes inside, anything related to the shoes stored in the shoes cabinet, which is why you don't have enough space for all your shoes to be stored in. And also these days they have like racks that you can use on top of the within the cabinet and you put your shoes underneath and one on top of the rack. But for sneakers, they tend to like, the rack comes along with the sneakers once you try to take them out, which is quite inconvenient.
2: 네,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도 신지 않는 뭐 구두, 정장, 구두 같은 경우는 아예 상자에 넣어서 드레스룸 위쪽으로 버릴 수 없다면은 아예 이동을 시키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아.
2: 바닥에 있는 신발까지 현관 안에 나오지 말고 신발장에
1: 네.
2: 넣는 것이 적정량입니다. 그런데
1: 네,
2: 네. 많은 사람들이 슈즈랙을 다 써서 복층으로 쌓는 그 신발까지 다 수납을 하려다 보니까
1: 아.
2: 늘 신발 정리가 안 됩니다.
1: 아.
0: So don't try to store every shoe inside the shoe cabinet. For shoes that you don't tend to wear often, put them in boxes and keep them away in your dress room or somewhere else. Not all of your shoes have to be inside your shoe cabinet, all right? So put away the ones that you don't wear too often. All right, well, now that we know the basic steps, let's apply them into the spaces we use every day. And let's continue the talk after listening to a song. Here is 시험 기간 책상 정리, Clear Desk, Reminiscent Past by 소란. Stay tuned.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시험 기간 책상 정리 Clear Desk Reminisce from the Past by Soran. Now, Arirang Radio is conducting a survey with Gallup Korea to hear your opinion about Arirang Radio. If you're a domestic or foreign listener residing in Korea, join our online survey and know us. Let us know your ideas. It will be greatly useful for Arirang Radio to provide better contents and services moving forward. Now, you can participate via our website, arirangradio.com, by clicking the banner on the left side of the player, and we also have Arirang Radio app, which is available. And if you're on Jeju-do Island, you can possibly meet our researchers on the street as well.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participation. And we're back with space organizing consultant Jung Hee-suk talking about your own way to organize your space. Now, continuing our talk then. So here's something I struggle with every morning. I open up my closet, it's completely full, but every morning I'm standing there thinking, I don't have any clothes to wear. Why is that? 대표님,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고민이 있어요. 옷장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분명히 꽉 차 있는데 입을 옷이 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1: 정리가 안 된 옷장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아~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 정리 안 된 냉장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0: 그렇구나. So in a disorganized closet or even the refrigerator, if things aren't organized, you feel as though there's nothing to wear or nothing to eat even.
1: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입을 옷이 안 보이는 거죠.
0: So it's not that you don't have anything to wear. It's just you can't see the clothes you want to wear. 그렇군요.
1: 계절이 바뀌면서 사실 옷 정리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분 진짜 많으시거든요.
0: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네. So whenever the season changes, you have to clean up your closet, reorganize them too, right? But I get really stressed, and many others do too. 네,
1: 그래서 사계절 때문에 사실 옷 체인지는 해야 되는데 네.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딩은 좀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구김이 덜 가니까. 그런데 네. 압축하시면 안 돼요. 원상 복귀 되지 않습니다.
0: Okay, so with changing clothes for the different seasons, you have to do it efficiently. So, for example, padded jackets, you can fold them up, but don't compress them too hard because it will not come back to its original form.
1: 네, 그래서 옷장 보시면 이분도 사실 입을 옷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0: 네, 네. 그러니까
1: 보통 입은 많이 걸어두셨는데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걸어두는 것도 못 찾습니다.
0: So she had one client who also said they did not have anything to wear. She was helping them clean their closet. It was packed, really full. But they said they didn't have anything to wear because they couldn't find the right clothes they wanted.
1: 네, 그래서 정리하면 옷이 잘 보이는데요. 잘 꺼낼 수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바쁘니까 옷을 꺼냈는데 이 디자인 아니다 다시 넣을 수 있는 공간의 여백을 만드셔야 돼요.
0: 네. And so you have to organize all of these clothes well to find the one that you really want. In the morning, you're busy getting ready for work, right? Even if you take something out, and if you realize that it's not the one that you wanted, you have to put it back in. You have to make that room or space to put it back in, basically.
1: 네. 그래서 옷걸이도 좀 통일해 주시면 좋고요. 패딩과 아주 두꺼운 니트는 접어서 선반에 올려 두어도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사계절마다 모든 옷을 다 접고 다 꺼내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네. 계속 안 정리가 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물건의 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추천하는 것이 패딩과 니트 네. 정도만 접자. 그 나머지는 좀 걸어두자. 그리고 구김이 가는 옷은 걸어야 됩니다. 특히 정장류입니다.
0: 네네.
1: 뭐 정장 바지, 정장 셔츠, 네. 블라우스, 자켓, 코트, 퍼세무.
0: Okay, so you tend to change your closet or organize your clothes depending on the change in season, but don't take everything out and put everything back in or change depending on the season. Keep away the padded jackets, coats, winter coats, things like these, like heavy clothings. Put those away only in boxes where not. And also try to hang most of the clothes that you have, especially those that may get wrinkles a lot, and thick knitted sweaters as well. Thick sweaters, they can be also folded and put away, and other bulky clothes, winter clothes, whatnot. All right.
1: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네. 코트가 검정색 코트 꽤 많고 뭐 브라운 컬러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많았지라고 항상 이야기하시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옷이 잘 보여야 돼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두꺼운 니트는 접어도 되는 게 잘 보여서 꺼내기 쉬운데 얇은 니트까지 다 접으면 꺼낼 때 다 틀어집니다.
0: 아.
1: 그래서 가볍고 늘어나지 않는 니트는 요즘 기능성 옷걸이가 잘 나와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옷걸이에 걸어서 수납하시고 두꺼운 니트 정도는 접어서 수납하고 이 정도로 옷장의 비율을 만들면 유지가 훨씬 쉽습니다.
0: 아. So basically thick sweaters, fold them away. And light sweaters, you can't fold all of them. You have to hang them. There are functional hangers these days that you can use, so use those. And keep it efficient like this. It's not all about folding everything and hanging everything. Depending on the type of clothing, you have to organize them differently. All right, well, I'll try that myself as well. Now let's move into the kitchen then. Kitchens can, I guess, look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food culture. Some homes overseas have separate pantries for food as well, while Korean kitchens often need room for all the tools and ingredients as well. Used to prepare rice, soup, all the side dishes. 이번에는 대표님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라마다 식문화가 다르니까
1: 맞아요.
0: 주방의 모습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1: 네.
0: 네, 해외에는 뭐 식료품을 보관하는 팬트리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밥, 국, 반찬까지도
1: 맞아.
0: 해야 되다 보니까 조리 도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1: 맞아.
0: 주방에 필요한 물건들도 이렇게 많고 또 정리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표님이 정리하신 한국집의 주방에서 어떤 물건 때문에 수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나요?
1: 대부분 주방에서 문제는
0: 네.
1: 서랍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못하시고요. 서랍에 중요하지 않은 나무 젓가락, 뭐 빨대, 뭐 영수증, 막 공구도 넣는 분도 계세요.
0: 네.
1: 사실 서랍이 되게 중요합니다.
0: Okay, so what's important is how you use the drawers inside your kitchen. They have to be used efficiently, but most of the times, her clients had all these different things mixed up in the drawers of kitchens. They would have wooden chopsticks, even like paper receipts, things that they don't really need in a kitchen.
1: 네, 그러니까 주방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조리도구, 냄비, 후라이팬, 뭐 식재료, 영양제, 약까지 둬야 되고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건 동선입니다. 동선.
0: 아, so inside a kitchen, you have to place many different things, right? All the cooking materials, tools, pans, frying bowls, whatnot, all the utensils as well, and medication, and extra food. Ingredients as well. But what's important here is to think about how you move around within the kitchen.
1: 그래서 동선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을 쓰는 공간인가
0: 아하.
1: 물을 쓰는 공간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공간 그게 동선이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내가 물을 쓴다 그러면 물이랑 친한 물건을 두면 되겠죠.
0: 아.
1: 볼이나 채반. 불을 쓴다고 하면 요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0: 네.
1: 후라이팬과 뭐 조리 도구 또 양념.
0: Oh, so by thinking about how you move around in the kitchen, she means think about each of the space that you use inside a kitchen. Is this the fire related place or the water related place? If it's the water related place where your sink is located, put things that are close to the water. Like bowls, you know, or nets that you use to wash your vegetables, fruits. And if it's near the fire area, if you have your stove there, you would have pans and pots. Place there.
1: 네. 그래서 정수기 옆에 컵을 두듯이
0: 네.
1: 정수기 옆에 영양제 두면 좋겠죠.
0: 어.
1: 또 약도 둘 수도 있겠죠.
0: 네.
1: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내가 물 먹을 때 뭐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0: 아.
1: 그러면 동선이 짧아집니다.
0: 아. 그 물건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1: 맞습니다.
0: 거네요. So think about basically lik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ifferent items that you use. You would use a cup to get water, right, from the water fountain. So leave cups near the water fountain. And you would also have to have your medication. That could also be left next to the water purifier or fountain as well. Okay. Mm-hmm.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you need, I guess, one frying pan, but first you have to take out all the pots that are on top of it, which is really inefficient, and then stack everything back in once you wash them up. What is, I guess, the most convenient way to store pots and pans? 우리 프라이팬 하나 꺼내려고 해도 그 위에 있는 다른 뭐 냄비 다 드러내야 되고 또 씻고 나면 맞습니다. 또 다시 차곡차곡 쌓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냄비랑 프라이팬은 어떻게 넣어두는 게 편한가요? 네.
1: 맞습니다. 매일 쓰고 자주 쓰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요. 냄비류를 다 꺼내두시지 마시고 네. 찜솥 같은 찜냄비 같은 걸 이제 대형 냄비 뭐 네. 곰국 끓이는 냄비 같은 경우는 베란다 쪽으로 빼시고요. 아. 매일 자주 쓰는 대중소 냄비를 네. 그냥 쌓아두시지 말고 네. 요즘에 길이 조절 선반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냄비류를 한 곳에 모아서 선반에 나누어서 수납하면 꺼내기 굉장히 좋고요.
0: 네. Alright. So leave big pots that you don't use too often in the kitchen, in the balcony, and the ones that you use often, like the big one, medium, and small size pots, have them inside the cabinet. But these days, they have like racks in which you could fix the size as well as the height and length. So place those within your cabinet, and you can put your pots on top of that inside and divide the space even within the cabinet.
1: 네, 그래서 후라이 오염 물질이 묻겠죠.
0: 맞아요.
1: 그래서 꺼내기도 어렵고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로 수납, 세워서 책처럼 수납을 합니다. 아. 그런 공간도 덜 차지하고 꺼내기도 네. 쉽고요.
0: And with the frying pans, we tend to stack them up on top of each other, right? But it's not very sanitary. So what professional consultants

0: scientists recommend is to stack them like books vertically, as you see in the photo that we're showing right now. 그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어요. 펜은 무조건 뭔가 쌓아두는 네, 느낌. 네. But you know what? There's also cooking tools that you they go. 또 요리하다 보면 뭐 주걱이라든지 집게라든지 급하게 찾아야 되는 도구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자주 쓰는 조리 도구는 어디에 네. 두면 좋을까요?
1: 조리 도구는 가스레인지 아래 서랍에 두면 가장 좋죠. 요리할 때 바로 꺼내서 사용하고요. 설거지해서 네. 다시 그 자리에 넣고요.
0: 아, so the best place for your cooking tools would be inside the drawer beneath your stove. You can wash them up and put them back in. Use them when you're cooking. So inside the drawer beneath the stove will be 네. the best.
1: 그래서 서랍에 칸막이 수납용품을 활용해도 좋고요. 네. 우유팩 같은 걸로 구획을 나누어도 좋은데요. 아. 하는 일이 같은 집게로 집게끼리 뭐 칼은 가위랑 같이 두고 네. 내가 조리할 때 기능이 같은 것끼리 칸막이 칸막이 칸막이 두시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0: And even with the, within the drawer, divide the space up like compounds, you know, different compounds, and categorize the utensils, the tools that you have, and put them in one single compound together. Oh, okay. So it looks really nice if you take a look at the photo of the organized photo. All right. Well, sometimes you find a sauce at the back of the fridge and can't even remember when you bought it even. Or you buy an ingredient and then you realize that you have it inside your refrigerator. So it's really hard to, I guess, organize your refrigerator as well. But how can we prevent those things from happening? 이제 냉장고 쪽으로 가보면 냉장고도 정리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안쪽에 정말 오래된 소스가 발견되기도 하고 없다고 생각했던 재료를 샀더니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방지하죠?
1: 냉장고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집 정리도 잘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냉장고를 일단은 너무 믿지 않는다.
0: 아, so those who have a messy refrigerator tend to have a messy home too. The problem is people trust their refrigerator too much. So one tip would be don't trust your refrigerator too much.
1: 네, 요즘 당일 배송 되니까 네. 식재료를 굳이 사서 쟁여둘 필요가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냉장고에 두면 무조건 안전하다. 특히 냉동실을 더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So these days, you know, you can get your ingredients, fresh ingredients delivered within a day, right? So you don't have to buy bulks of them and keep them in the refrigerator. And don't always trust it to keep everything fresh. Mostly people have all sorts of things in the freezer even, and they think it's going to be okay if it stays there.
1: 네.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검정 봉투 사용하지 않는 거, 선입선출, 먼저 산 거 먼저 먹는 거.
0: 네. 네.
1: 그리고 1회분씩 내가 한 번 먹을 만큼씩 소분하는 건데요. 보통 시장에서 물건을 샀을 때 통째로 얼립니다.
0: So there are three rules when it comes to organizing your refrigerator. Don't use black plastic bags in which you can't see what's inside. And secondly, eat the ones that you have placed inside first, okay? Don't forget that you have something inside. Have that first before you eat the thing that you bought later. And also divide the portions of the food that you bought.
1: 네. 냉장고에서도 집 정리랑 똑같이 꺼내서 분류가 핵심이고요.
0: 네네.
1: 유통기한 지난 거는 당연히 버리시는 게 좋고요.
0: 네.
1: 어쨌든 식재료를 종류별로 선반에 1번, 2번, 3번, 4번 정해서
0: 네.
1: 뭐 떡류, 뭐 빵류, 뭐 간식류, 건어물류 이렇게 종류별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And even within the refrigerator, just like cleaning up any other space in your home, it's important to categorize each of the space. Is this place for like breads or dog or like seafood, whatnot? Categorize each of the space, the compounds within your refrigerator and categorize the ingredients inside as well. All right. Well, our lives change over time too, you know. We may grow from, I guess, living alone to getting married, having children, or seeing these children grow and eventually move out as well. You mentioned you call this

0: the life shift organizing. And when two people who lived alone get married, they may suddenly have two sets of appliances and tools, furniture, whatnot. How should they decide first when combining two households? 대표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생활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라이프 시프트 정리를 하기도 해야 된다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뭐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맞아요. 하고 뭐 아이가 또 독립을 하게 되기도 맞습니다. 하죠. 근데 우선 혼자 살던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각자 쓰던 물건이 겹치게 되기도 하잖아요. 가구든 뭐 어떤 맞습니다. 도구든 이럴 때 무엇부터 정해야 될까요? 살림 합칠 때.
1: 사실 결혼을 통해서 이제 가구가 서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개인 공간, 개인은 방일 거고 공용은 거실입니다. 네. 그럼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보통 내가 가지고 온 가구, 내가 가지고 온 냄비는 좋은 거고 상대방이 가져온 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0: 맞아요. So when two households get together, combine together after getting married, often you think, oh, my stuff are better than yours, so I want you to throw away your stuff. But you have to compromise, okay?
1: 네, 그래서 뭐 네 물건이 좋다, 내 물건이 좋은 게 아니고 공간을 나누어서 이 공간은 그 본인이 쓰기 그냥 두시면 되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공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상대방 배우자의 공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아예 서로의 그 공간을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0: So you have to divide the space up. If it's the dress room, you have to have one side for yourself and the other side for your spouse. And it's the same with the living room as well. So basically just divide the space altogether instead of putting just your own furniture and everything in one place.
1: 왜냐면 정리법도 다 사람마다 다르기 네. 때문에 네가 하는 방식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서로 비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서로의 방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또 물건의 양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살아온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또 서로 인정해주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게요. So two different people with two different ways of organizing stuff. No one way is correct or wrong. So you just have to respect what the other person is used to, basically. So that is why you have to divide the space amongst each other and don't end up criticizing each other. Just do as you wish and let them do as they wish to, is what they said.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fter retirement, people may spend much more time at home, but some still don't have a space of their own, you know? So have you worked with homes like that as well?
2: 은퇴를 하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공간이 없으면 좀 답답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대표님도 그런 집 만나보신 적 있을까요?
1: 네.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집이 자녀분이 사용을 했던 공부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녀분이 출가를 하고 그냥 계속 비어 있었던 집인데요. 집 정리를 하면서 이분이 내 음악 취미하는 공간을 갖고 싶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었던 책들과 추억 사진을 다 꺼냈습니다.
0: 네네. So, for example, there was a client where their children, the client's child was using the room, but after the child left the house, the client wanted that room to be their own, and so they took out everything from there, every item, and laid them out on the living room as we see in the screen right now, on the screen right now.
1: 네, 네. 그래서 저 부피를 줄이고 종류별로 나누니까 훨씬 책장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장을 비워내고 그 공간에 악기류, 또 CD, LP판 그래서 다 넣어드렸더니 그 공간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아, 내가 여기만 들어와도 행복한 공간이 되겠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0: 오케이. 네, so the client wanted this room to be their own music room because they love music and appreciate music so much. And after emptying out the cabinet and the bookshelf, they were able to fill it back in with LPs and instruments, everything related to music. And after reorganizing it, the client was just so happy to be just sitting inside the room. It gives joy to them whenever they enter this room.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he show. It's been 2 weeks. How was your time with us? 벌써 오늘 또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대표님. 2주 동안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1: 아, 저 굉장히 젊어진 듯한 느낌,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고요. 사실 집이라는 공간도 에너지를 받는 공간이어야 해요.
0: 네. 네.
1: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마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0: 맞아요.
1: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공간을 한번 바라보고 챙겨주세요.
0: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So she wants all of you to take a look at your home once again. Everybody's busy, and because you're busy, you always put off organizing your home, tidying up to later, right? But don't do that. Make this your opportunity to look back and organize your space. And she felt as though she got lots of good energy from our show as well. And your space must be a place where that which gives you good energy as well. So in order to do that, try and organize your space based on what you learned through our show for the past 2 weeks. All right, we'll have to say goodbye now with our last song. Here is 행복합니다. We're happy by Haiki.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대표님?
1: 네.
0: Bye-bye. Keep crunching.

자랑해 본 척 쏟아지는 빛 속에서 기다려본 척 그냥 미친듯이 달려본 척 미쳐본 척 다품면서도 본 척 있겠죠 사랑해본 적 기념일 때문에 가난해본 적 사랑으로 연애만 해본 적 연애 편지로 달성해본 적 가족과의 약속을 지어본 적 아프지 말라 신께 빌어본 적 잃어본 적 가는 뒷모습 지켜본 적

있나요? 이별 해보죠. 빗물에 화장을 지워내보죠. 긴 생머리 잘라내보죠. 그는 담배를 쥐어보죠. 혹시라도 마주칠까 자리를 피해보죠. 보내지도 못할 편지 적어보죠. 술에 마주

0: made our official debut this May, and we have been promoting in Japan. All right, tell us more. What kind of music do you guys make?
1: 걸그룹이라서 okay. 댄스 가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Oh. 그리고 제가 이 멤버들이랑 뮤지컬을 두바이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0: What?
1: 영어로.
0: Okay.
1: 그래서 그 멤버들 중 몇 명과 함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Interesting. So, so interesting. It's a girl group specialized in dance music. And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group is that they were once featured in a musical in Dubai. What's the name of the musical?
1: It was K-pop Crazy, not C-K.
0: Oh, okay. Crazy. K-pop Crazy with a K.
1: Yeah.
0: All right, tell us more about that experience. I mean, like, how did that happen?
1: 제가 베리굿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okay. 때 이 뮤지컬의 그 오디션을 봤었어요.
0: Interesting.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해서 총 열 몇 명이 두바이로 한 달 동안
0: What?
1: 가서 살면서 글로벌 빌리지라는 엄청 큰 무대에서
0: wow.
1: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0: Okay,
1: 댄스컬?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she said, now that I think of it, I think it's a little more appropriate to call it by dance call rather than just a musical. Anyway, what happened was back when she was active as a member of this group, Perigud, she took an audition for this musical, took a 1 month trip to Dubai, and she spent the entire time there. And she was performing at the stage called Global Village, it was, right?
1: Yeah.
0: Alright, what was it like staying in Dubai for a month?
1: 아, 정말 많았어요. 그냥 huh? 강남 스타일도 했었어요.
0: Okay. okay.
1: 그리고 저희의 오리지널 곡도
0: okay.
1: 했고
0: okay.
1: 뭐 댄스컬이라서 퍼포먼스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Okay, it was very performance-oriented musical because it involved a lot of K-pop tracks, for example, Gangnam Style and a couple of other of their original songs. Well, thank you so much. 그러면 두바이에서 좀 한 달 생활하시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사실 꿈이기도 하거든요. Like, it's many people's dream to live in Dubai for a month.
1: Yeah.
0: So, what was it like? 어떠셨나요?
1: 진짜 너무 좋았고요.
0: Okay?
1: 네, 그리고 진짜 너무 추천해요. 그 한 달 살이를 두바이에서 해보시는 게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거든요.
0: 물가가
1: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뭔가 부자들 구경도
0: 하고 오케이. 그러면 뭔가 좀 관람객들의 무드도 좀 다를까요?
1: 그게 제한적인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요.
0: Okay.
1: 살색이 보이면 안 돼요.
0: What?
1: 어찌됐든 두바이라는 그 신교 종교적인 그런 게 있어서 검은 스타킹을 무조건 신었어야 했던 여자라는 그 댄서들이 무대에 나가면 그래서 좀 더웠던
0: Okay, interesting. All right, so staying in Dubai for a month turned out to be a really great experience for her, being able to observe all what we thought to be the rich people. It's been a very interesting moment for her. And there were certain limitations on performing stage in Dubai, was that you were not to reveal the color of your skin. She had to hide everything with costume. Anyway,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one. 자, 어쨌거나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달이죠, 이제?
1: 네.
0: 10월.
1: 10월.
0: 한 달 동안.
1: 네.
0: 도쿄에서.
1: 네.
0: 하이소. 공연 예정이에요.
1: 네, 또 한 달 살이.
0: 아니,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So now that we entered the new month, October, I heard that they are scheduled to perform in Tokyo throughout the entire October. Like, how many shows are you guys throwing this month?
1: 아마 총 15회 정도의 공연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0: Spending more than half a month to perform there?
1: Yeah.
0: That's sick. Alright, so is it like a solo concert?
1: No, it's group.
0: Okay, so it's a group concert.
1: Yeah.
0: But you're of course going to be singing some of your solo stuffs as well,
1: 네,
0: right?
1: 맞아요.
0: Alright, interesting. How many songs do you guys perform per show then?
1: 1시간 공연이라
0: oh, wow.
1: 10곡 에서 11곡
0: okay.
1: 정도 하는 것 같아요.
0: Okay, they're going to be performing 10 to 11 songs per show. Is there anything special we can expect from the show then? 그럼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1: 일단 그 하이소만의 오리지널 곡이 미발매 곡이 항상 콘서트마다 나와요. 신곡이.
0: Okay.
1: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귀 기울여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설이도 이제 일본 가서 제 노래가

0: 있거든요. 가서 이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1: All right, thank you so much. So, every show's at the end of the year, we usually reveal some unreleased tracks through our show. So, those are some of the things you guys can look out for if you're planning to pay attention to our pay a visit to our concert. And of course, I'm gonna be performing my latest song called Sori. It translates to frost. However, what's the official English name of this song then? It is
0: It is
1: frost.
0: frost.
1: All right, well,
0: Yeah.
1: thank you so much. Well, now that we talk about it, why don't we spend some time talking about our new digital single, or should I call it the double digital single? Well, anyway, what's the name of this album? 이 앨범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0: 설이입니다.
1: Sori it is. Translates to frost, and the official English name is also known as
0: Yeah,
1: Frost,
0: frost.
1: Frose.
0: Yeah.
1: All right, so would you like to walk us through the track list of it then? 그러면 트랙 리스트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0: 일단 첫 번째 타이틀곡인 서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서리로 남은 기억이라는
1: Okay.
0: 제목입니다.
1: Alright. The first track is a title track. It's called Sori, translates to Frost. And the second track is called Sori로 남은 기억이, translates to Memories Left Behind as Frost. 그러면 이번 트랙의 official English 네임은 뭐예요?
0: 이번 트랙의 오피셜 네임은 여기 보여 있는 것처럼
1: Okay.
0: I think this one?
1: 'Thank you so much. I mean, the one that I put right after the Korean title is how it translates to English, but I'm gonna search the web to come back with the official English name of this song if you guys are looking for it. 자, 그렇다면 이제 앨범 이제 두 곡이 정말 제목이 비슷해요.
0: 네,
1: So I
0: 맞아요.
1: noticed that two songs have similar names to each other. 왜 그렇게 지으신 걸까요? Is there a specific reason behind that?
0: 혹시 제 본명
1: 네,
0: 기억하시나요?
1: 서유리. 네.
0: 서유리,
1: 네.
0: 서리. Just kidding, just kidding, just kidding,
1: 진심으로?
0: just kidding. It's not serious, just kidding.
1: Okay.
0: Sorry. 사실 이제 같이 녹음을 하고 듀엣을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1: 에.
0: 오늘 혼자 나왔지만 그 친구가 제 이미지를 딱 보고 생각난 게 서리래요.
1: Oh, okay, interesting. So at first she threw a joke saying, "Do you still remember my legal name? Sori, Sori." Fast forward that, you got yourself Sori. That's why I came up with this name. But it turned out to be a joke, and she said, so here's what actually happened. So there's a fellow artist, a producer and a singer-songwriter who was there to work me on this recent album. And the first thing that person said when looking at me for the first time was, "You remind me of Sori." That's where she got the inspiration. 그러면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So who is this fellow musician you work with?
0: 사실 이 연이라는 친구도 지금 작곡가 겸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이제 그래서 래퍼예요, 사실.
1: What?
0: 여기 원래 랩이 있어요, 설이라는
1: Okay.
0: 노래.
1: Yes.
0: 근데 제가 아리랑 라디오를 위해 이제 제 부분만 이렇게 편곡해서 들고 왔거든요.
1: Interesting. So, this person is quite interesting. So it's a he, right?
0: Yeah, he.
1: Yeah. So he's not only a singer-songwriter or composer, but he's actually a rapper who featured on the title track, Sori. But for tonight's performance, she brought in the rearranged version containing her parts only. So let's look forward to the performance. Anyway,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이제 작업하시면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재미있는 비하인드 씬 스토리 같은 거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that happened during the recording process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0: 사실 동갑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작곡도 했고 작사도 했고
1: 네?
0: 뭐 탑라인도 마찬가지고
1: 네?
0: 그래서 플레이어로도 활동을 하고
1: 네?
0: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Okay.
0: 저는 뭔가 제 이미지에 맞는 노래를 처음 받아보니
1: 아하, 예.
0: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1: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it's been a really fun experience overall. And we're actually the same age. And he not only wrote the lyrics, or and he also wrote the top line and arranged the entire track. And the reason why I thought it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compared to other works that I've released in my past is because it was the first time me receiving a song that best describes my own personality.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리고 노래를 제가 사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이 써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본인을 되게 잘 녹여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0: 진짜요?
1: 정말 멋있던데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녹음하실 때좀 뭔가 이런 거에 신경을 썼다 하는 게 있으실지 좀 궁금해요. So is there anything that particularly you put in like particular amount of focus or something you took care more than other things while recording it.
0: 사실 일본 락 장르예요, 네. 이게. 그래서 처음 시도해 보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보이스를 좀 잘 녹여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가 그냥 딱 제 노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녹음할 때.
1: Alright. So I kind of knew from when I was recording this song that this was gonna be my type of song. And it's based on Japanese rock music. And if there's something that I really focused on when recording this song was that I try to blend my voice as much as possible into the music. 그러면 녹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So was there any hardship during the process?
0: 사실 일본어가 가사에 들어가 있어서
1: 되게 많던데요.
0: 네, 그 일본어를 좀 현지인처럼 네. 발음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되게 궁금한데 근데 일본어 좀 잘하시죠?
0: 못해요.
1: 정말요?
0: 네, 근데 제가 부산 사람이라
1: 그래요?
0: 그 억양이
1: 아니 부산 사투리도 안 들려요 심지어.
0: 없어요.
1: 없어요?
0: 고쳤어요.
1: 어떻게요?
0: 노력했어요. 왜냐면 걸그룹으로 데뷔해야 되니까.
1: 와,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그거를 고칠 수가 있냐고요? Alright, so the hardship that I had to face while recording this song was trying to pronounce all the Japanese words as native as possible. And she said, I'm from Busan, and that's the part where I got surprised. And I asked her, I don't hear any Busan accent. She said, I fixed it, man. Because I'm going to make a debut as a member of an idol group. That's why.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세요? Do you not remember a thing at all?
0: 뭐 엄마 아빠랑 이제 전화하거나 네. 만나서 얘기하면 조금씩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1: 방금 조금 나오긴 한데 so she said, I got rid of most of that part. But it sometimes pop out whenever I'm talking with my mom or my dad through the phone. Well, thank you so much. 자, 어쨌거나 이제 노래를 하나 듣고 돌아와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Now, we're gonna listen to the song that we were talking about just now. And we're gonna come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자, 일단 설이 바로 듣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대요가 중요합니다. 자, 이 노래 들을 때 청취자분들이 뭐에 집중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So is there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is track?
0: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요.
1: Okay.
0: 이 노래를 제가 녹음할 때 설이라는 게 그 어떤 순간과 온도가 만나야지만 피어나는 게 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피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okay. 이렇게 가수분들 중에서 피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좀 이런 가사에 조금 신경 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1: 그러면 약간 현재가 이제 어떠한 계기가 오지 않아가지고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메시지라고 네. 받아들여도 될까요?
0: 네, 맞아요.
1: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through this song, she wants the listeners to focus on the core message of this song, which is all about trying to encourage the people who's going through the hardships in their own lives, not meeting the right opportunity. It's all about saying, you're gonna get there in no time. With that, 자 그럼 들어봐도 될까요?
0: 네.
1: Alright, let's have a listen. We have Sorry by Isa live in the studio. Enjoy! 당신의 창에 겨우 내려앉던

0: Sorry. Turns out its official name is also sorry in English. It's spelled S-E-O-R-I, but it translates to frost.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이제 다음 파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워드카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Ooh. So this is a segment where we get to learn some fun facts about the artist who joined us on Meet You Up, and all she's gotta do is fill in the blanks. Are you ready?
1: Yeah, I'm ready.
0: All right. Yeah. First sentence, if I were to introduce ESO to someone who doesn't know me, I'd like to say, 이소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And that is?
1: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0: Interesting. Free-spirited celebrity, she said. 자, 우리 이제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In October, I definitely want to do this. 10월엔 이걸 할 거예요.
1: 대하 먹기.
0: What? Oh, okay, okay. That 대하. The big shrimp that we have in Korea, 먹기, and the third one, a concert I really want to go to is this concert. 꼭 가보고 싶은 콘서트는 이거예요.
1: 하이소인데 잘못 적었어요.
0: Okay, 하이소's concert. And the next one, if I were to compare myself to a season, I'd like to say I'm 나를 계절에 비교하면 나는 이 계절이라고 하고 싶어요.
1: Winter.
0: All right, thank you. Now, these days, I'm really into this. 나는 요즘 이거에 빠져 있어요.
1: 서리에 빠져 있습니다.
0: Okay, she's really into 서리. As in your own song, I assume.
1: 네?
0: 노래 서리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Okay, well, thank you.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가볼 거예요. 한국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이 단어예요. My favorite Korean word is?
1: 이소입니다.
0: 이소. All right, now we're going to come back to it later. And then moving on to the next one. While singing, I've had a moment when I thought, 노래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1: 아, 너무 잘하는데?
0: Oh man, I'm so good at this. All right. Now on to the next one. To the fans who are always with me, I would like to say, 늘 함께해주는 팬분들에게 이 말을 할 거예요.
1: 좀만 기다려.
0: Oh, okay. Wait for a minute.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뭔가 부끄럽네요, 이거.
0: 아, 근데 이런 게 또 맛입니다.
1: 아, 그러니까.
0: 대답도 아무 생각 없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1: 네, 알겠습니다.
0: All right, so, 이소를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If I were to introduce 이소 to a complete stranger, I would describe myself as a free-spirited celebrity, you said.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라고 하셨어요.
1: 네.
0: 무슨 뜻일까요?
1: 사실, MBTI가 ESFP라서.
0: ESFP. P.
1: 네, 그게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입니다.
0: Oh, okay. All right, so the reason why I came up with the term free-spirited celebrity is because my MBTI is ESFP. Well, thank you so much. 그렇다면 ESFP가 정확히 무슨 특징이 있는 건가요? What's the characteristic of this specific MBTI?
1: 살짝 이제...
0: 살짝... 살짝 약간 좋은 데 가 계신다.
1: 네, 저... okay.
0: So,
1: hi.
0: All right. So slightly out of my mind is the term she used to describe this specific MBTI in a good way, of course. 물론 긍정적인 뜻으로요.
1: Yeah.
0: 근데 P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약간 즉흥적인 거잖아요.
1: 네.
0: So the last letter P describes a person who is very impulsive. What's the most impulsive decision you ever made? 제일 즉흥적인 결정 여태까지 내려본 것 중에 가장 즉흥적인 게 뭐가 있나요?
1: 제가 3일 만에 하이소를 만들었습니다.
0: What? 그러니까 막 긴 롱텀 프로젝트도 아니었고요?
1: 네, 아니고.
0: Interesting. So it only took me 3 days to come up with this group, Haiso. Usually when it comes to creating an idol group, especially, it takes a long period of time to create one. But it only took 3 days for her.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process then? 그럼 한번 좀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 이게 이제 두바이로 한 달 동안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만났던 멤버들을
0: okay.
1: 제가 컨택을 해서 아 우리 이런 거 해보지 않을래? 해서 바로 OK를 받고 미팅을 바로 회사를 잡아서 바로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 몇 달 뒤에 해볼까? 이래서 바로 된 게 하이소입니다.
0: 아 잠깐만 실행력이 말도 안 되는데 진짜.
1: 저 추진력이 진짜 좋은데.
0: 진짜 대박. 아니 멤버들이 완전 축복받으셨네요. 그러면.
1: 맞아요.
0: So she said, well, I met the members of Haiso through the musical that I appeared in Dubai. When I came back to Korea, I contacted a couple of members that I met from back then and we decided to form a group together. We set up a meeting with a record label and that's how it all began. And guys, it sounds like a lot, but

0: Ladies and gentlemen,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Sorirō Namen Kyōki, Memories Left Behind as Frost by Iso.
1: Boy,
0: boy, boy!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we have prepared a short Q&A session for our tonight's guest. 자, 이제 오늘 나와주신 분을 위해서 잠깐 Q&A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소님!
1: 네!
0: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쉬울 거예요. 네. 제가 먼저 웜업 퀘션을 하나 드릴게요.
1: 네, 좋아요.
0: 오늘 방송에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What did you do before getting to the studio today?
1: I do dance practice.
0: Okay, she did dance practice for how long? 얼마나 길게 하셨나요?
1: 3 hours.
0: That's a long period of time, by the way. Like 3 hours preparing for?
1: Yeah, preparing for high school performance.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Good luck with our concerts. And now, on to the first quiz. Not quiz, question. Oh,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uld you read
1: 좋아요.
0: This one for us, please?
1: 포포님이 이소님의 페이보릿 이소 곡은 뭔가요?
0: Oh, what's your favorite ISO song?
1: So difficult.
0: It's so difficult, right?
1: 그치만 저는 그 제가 작사한 노래 중에 Black Ocean이란 노래를 좋아합니다.
0: Okay, so there's a song called Black Ocean where I participated as a lyricist of it, and that's my favorite go-to song if I were to recommend anything from my own discography. 그러면 그 노래 간단하게 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Could we briefly hear that song?
1: Black Ocean. Black Ocean.
0: Yes.
1: Black Ocean. Oh my
0: in
1: God.
0: The future episode, you might want to tune back in when we invite her back.
1: 소리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0: 괜찮아요. All right, so 다음 것도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 보내주신 분에게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1: 네, 이하나님이 이번 콜라보곡 너무 좋아요. 또 콜라보하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 누군지 궁금합니다.
0: All right, I really enjoyed your recent collaboration track. So who would you like to collab with in the future?
1: I like Bio님.
0: Bio?
1: Yes.
0: Okay, Bio is the artist you would like to collaborate with. But why though? 왜일까요?
1: 아,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그 노래, 그 작곡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탐나요.
0: Okay. Alright, so she said he's not only good at singing, but he's also exceptionally talented at writing the songs. And he's one of those artists that I really want to steal the talent from. 자, 그렇다면 비오님께서 한 가지 재능을 좀 훔쳐올 수 있다 싶으면 어떤 걸 훔쳐오시겠어요? So if you could steal a talent from Bio, then what would it be?
1: Like voice skills?
0: His voice characteristic?
1: Yeah.
0: Okay, I mean, you got quite an amazing character as well too, though.
1: But a little bit add
0: Oh, okay. So she would like to add the texture of Bio on top of what she already has. Now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거는 네. 정희님의 질문입니다. 언니, 혹시 일본 활동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일 있나요? So tell me something that happened interesting thing-wise while you were promoting in Japan.
1: 재밌었던 기억은 그냥 팬분들 앞에서 제가 일본어를 하면서 멘트를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0: Okay. All right. 네. What I thought exceptionally fun during the promotion in Japan was me making my speech on stage in Japanese. Okay. So what kind of thing did you guys talk about on stage?
1: 제가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그걸 알아주시고 알아들어주시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냥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Oh, I'm talking about the overall atmosphere. Despite me not being so much like fluent in speaking Japanese, them trying to like communicate as much as possible is what I thought was exceptionally interesting. 자, 그렇다면 일본에 계시는 동안 좀 다른 재밌는 것도 아니다. 이거 말고 일본에서
1: 네.
0: 즐길 수 있는 거리 같은 게 있나요? Is there something for a tourist to enjoy in Japan?
1: 그 긴자에 쇼핑.
0: Very specific.
1: Yeah.
0: It was, so you can enjoy shopping in Ginza Street.
1: Yeah, vintage.
0: Vintage. Don't they cost a lot though? 굉장히 비싸잖아요.
1: 맞아요.
0: 싼데 있어요?
1: 싼데 있을 거예요.
0: Oh, okay. All right.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Now,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님의 질문이고요. 이번 연도도 거의 끝나가는데 올해 제일 잘했다 하는 일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Now that 2026 is about to end, what's the best thing you've done this year?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올해예요.
0: Oh, okay. So like I mentioned earlier, I've been working nonstop this year. So I would like to give a pat on my back myself and say everything that I've done this year are the best things that I've did.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다 끝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1: 아, 벌써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It's almost time to wrap up tonight's show. 자, 그렇다면 가시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감 같은 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0: Thank you.
1: 아니, 너무 유쾌하게.
0: Wait, are you willing to come back though? 돌아오실
1: yeah.
0: 거고. Yeah?
1: Yeah.
0: All
1: of
0: right.
1: course.
0: In the future then.
1: 아, 그리고 네. 어, 뭔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이런 아티스트들한테.
0: 뭔지 알아요.
1: 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는 역시 여기 아리랑 라디오는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0: Thank you so much. She said, it's been a very playful and meaningful moment for me because there's not a lot of place for an artist to talk about themselves on air. So it's been a very interesting moment for me to be able to give them that art opportunity. And, 자,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1: 네.
0: 마지막 노래가 이제 Perfect Crime이라는 노래예요.
1: 네.
0: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What kind of song is this last song, Perfect Crime?
1: 이 노래는 2년 전에 제가 발매했던 노래인데요.
0: Mm-hmm.
1: 어, 이 노래가 전체 가사가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0: All right.
1: Perfect Crime을 좀 추천했습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the main reason why she brought this song as the wrap-up song for today, it's called Perfect Crime, is because to speak a bit more bit about the song, it was released 2 years back, and the main reason is it's the words are mostly in English, and she thought it suits the Arirang's vibe really
1: yeah.
0: well. Alright, with that, once again, we're gonna stream this last track, Perfect Crime by Iso, and call it a day.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ul, and me and Iso, we shall say bye-bye to Together. 자 이제 빠빠이 같이 하실 건데요.
1: 네.
0: On a count of 3, 2, 1, bye bye.
1: Bye bye.
0: Peace.

늦꽃을 아직 늦꽃을 아직 뱃살이 늦좀을 자는 생인 게 뱃살이 일러주지 않으면 안직도 늦좀 자는 드릇국과 어욱도 인치기 일어난 간질간질 눈 비비고 고랑서 팔만이도 팔랑팔랑 보름과 질도랑 아직 모실 가는 뒤 몬가부는 질레염에 이시나 저시나 이제사 드릇국과 질텀인 게

0: It's time for All Ab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our guest is back from last week to help us solve our organizing problems at home. Please welcome back Chong Hee-suk, a professional space organizing consultant. Welcome back.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또 뵙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as well? 우리 크런처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집 정리 고민에 대해서 열심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ay! So, hello guys. Today she will be telling us how to solve our problems related to organizing our homes. All right, so last week, if you remember, we looked at different organizing challenges from minimalists to maximalists. So for crunchers who missed last week, what's one thing you'd like them to remember? 우리 지난주에는 미니멀리스트에서부터 맥시멀리스트까지 다양한 집에 정리 고민들을 살펴봤잖아요. 지난주 방송을 못 들은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서 가장 기억해 두면 좋을 내용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1: 네, 정리해야지 하면 무엇을 버릴까 찾으시는데요. 무조건 버린다고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내 물건의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주는 일이 정리니까요. 네. 뭐 맥시멀이든 미니멀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정리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So what's most important is finding the right place for all the stuff you have. Whether you're a minimalist or a maximalist, all items, all belongings need a designated space. So find them for your things. And it's important to find your own way of organizing your home well. All right, well, we now know that what it means to be organized through you, but when we actually look around our own homes, it can be hard to know where to begin, you know? So what organizing methods will we learn today? 이제 정리를 잘한다는 게 뭔지 그 이해는 좀 생겼는데 막상 집을 정리하려고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대표님.
1: 맞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정리법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1: 정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공간별로 화장대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네. 옷장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리고요. 네. 중요한 나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직장이 바뀌었다, 네. 독립을 했다. 그 정리법을 라이프 시프트 정리법이라고 합니다. 네네. 제가 정했는데요. 네. 오늘 그 정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So we will learn three different things today. First of all, how to organize in a particular order, the order of organizing. And secondly, organizing by space, the different spaces that you have within your home, whether it be the kitchen, the dressing room, etc. And also, she calls it the life shift organizing method, depending on the changes in your life. If you move your job, change your workplace, or move your home, whatnot, if there are changes in your lifestyle, then you have to organize your

0: home based on that as well. Well, today we'll learn some practical tips, I guess, for our crunchers, and you can try them at your home as well. So, say I finally decide to organize my home then, but my closet is a mess, my kitchen is a mess, and even my balcony needs work. Every space basically needs to be worked on. Where should I start then?
1: 대표님, 그럼 큰맘 먹고 대청소 한번 해야겠다 하면서 집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옷장도 엉망이고 또 부엌도 엉망이고 베란다까지도 짐이 넘쳐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2: 네, 정리할 때 막 집집마다 좀 다를 거예요. 네. 전문가들은 집 정리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여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그 공간이 베란다 깊숙한 공간입니다. 또는 실외기실.
0: 실외기실. So there are spaces in different homes where you store all your stuff, right? And it depends on each of the households. But when professional consultants go to their client's home, they first of all open up deep balconies or like places where you put your the air conditioner, the machine part, right? Because often those are the places where you store all your stuff in, like a garage.
2: 네. 네. 버릴 게 제일 많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실외기실 안에 있는 건 열어보시면요. 고민 안 하고 다 버리셔야 되는 이유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0: Well, this is because these places have things that you need to often throw away. Well, you don't have to hesitate because all these things that have been kept inside for so long will have dust on them, which you will have to chuck away.
1: 네. 아, 그렇군요. 하긴 깊숙한 곳에 계속 묵혀둔 물건들일 테니까. 네,
2: 그 실외기실을 수납 공간으로 생각하셔서 아예 선반을 짜서 수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 공간은 수납 공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 okay. Well, spaces like these, people think of it as an extra space to store your goods, but don't think of it like that. You have to keep them empty, all right? All right, well, what if I take, I guess, everything out to organize them and in the end up making a bigger mess.
1: 이제 큰맘 먹고 정리를 하겠다고 뭐 실외기든 베란다든 모든 짐들 물건을 다 꺼냈는데 네. 오히려 집이 더 난장판이 됐다라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모든 공간의 물건을 다 꺼내고 모으고 작업을 하는데요. 네. 일반 보통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집 정리한다고 꺼냈다가 수습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2: 내가 5분, 10분 동안 오늘 다시 넣을 수 있는 양만 꺼내셔야 돼서 전문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한 가지의 용품, 네. 부피가 큰 물건을 정하자입니다.
0: So if you're not a professional cleaner and you don't have much time, then don't take out everything from everywhere. Just take out things from just one place, one big place, and one type of goods from that place. Something that you can put in, put back in, and clean up, organize in that day.
2: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 꺼내서 모아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남길 걸 고르고 네. 맨 마지막에 수납을 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 네네. 보통 분들이 옷장에 거 다 꺼내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사진 찍어보세요를 제가 추천을
1: 맞아요.
2: 드렸죠.
1: 네네.
2: 그럼 내 옷장을 찍어봤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심각하네. 이제 그게 1단계입니다.
1: 네.
2: 두 번째는 부피 큰 것만 오늘 꺼내서 모으는 겁니다.
1: 아, 옷장 안에서도요?
2: 네.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0: Oh, okay. So last week, we told you to take a photo of all your spaces, right? Whether it be your closet, your bag, or your bedroom. If you did that, then you would have realized, oh, wow, this needs some cleaning to be done, right? Then don't do everything at once. Just take out the ones that take up a lot of space and think to yourself, okay, today I'm going to organize just these, all right? Don't burden yourself too much.
2: 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의류로 생각을 한다면 패딩을 모아서 한 곳에 둡니다.
1: 아.
2: 조끼 패딩이든 롱 패딩이든 짧은 패딩이든 네. 얇은 패딩이든 모으는 것까지 하면 아, 패딩이 많았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1: 아.
2: 네, 네.
0: So for example, if you're trying to clean up your clothes, reorganize them. choose one category or one type, like padded jackets, you will realize after taking all of those out, oh, I have quite a lot of padded jackets. Just organize one type of clothes for that day. Little by little, okay?
2: 네. 제가 이제 현장에 의뢰를 받고 가면은 네. 뭐 사진에 보이시면은 보면 이제 주방이잖아요. 네. 그럼 주방에 있는 물건을 다 꺼냅니다. 자, 정리된 상태에서 일단 다 꺼내요. 왜 네. 꺼내냐면은 물건이 섞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 꺼내서 거실로 다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냄비류는 냄비류끼리, 네. 뭐 밀폐용기는 밀폐용기끼리, 뭐 조리도구는 조리도구끼리 재고를 파악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상태로 보여주면 네. 놀라시죠.
0: 네. So when she goes to a client's home, she takes out all the stuff that are inside a kitchen, for example, all the pots, the pans, even the utensils that you use for cooking. You take it out and you realize that they're all mixed up, not organized in categories. So you have to take them all out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you have to categorize them and sort out what things to leave and what things to throw away, and then you would reorganize them again. Yeah. Right.
2: 그러니까 종이 후 사진을 보시면은 네. 어디서 저렇게 그릇이 많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다 이 집에 있었던 건데 분산돼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 그릇이 저렇게 많았어요.
0: 그러게요.
2: 이렇게 먹을 게 많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꺼내고 모으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버릴 걸 버리고 마지막 수납 이런 과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게 순서네요.
2: 맞습니다.
0: 네. So that would be the basic order. You have to take all the things out, categorize them, and choose what to leave and what to throw out, and then store them again. Find the right place for all the items that you have categorized. And later you will realize, oh, I had more dishes than I thought, or more of this than I thought after taking them all out and categorizing them. Well, let's say I can't find scissors, for example, so I buy another pair, but later I realize I do have scissors somewhere here and there. How should I organize these, like multiple things of the same thing?
1: 집에서 가위를 못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더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방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 거죠.
2: 네.
1: 네, 이럴 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2: 사용 장소에 일단 하나씩을 두겠죠. 네. 문구류로 하나 책상에 둘 것이고요. 네. 택배 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신발장 쪽에 하나 두겠죠. 주방에는 식가위가 하나 있을 거고요. 네. 공구용 가위, 목적에 따라서 하나씩을 둘 겁니다. 네. 그래도 가위가 남을 경우에 네. 여분을 하나 문구 존을 만듭니다.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불편하면 그때 교체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 만큼만 꺼내두는 거 그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0: 버리지 않고 여분은 따로 두면
2: 네, 따로
0: 되겠네요.
2: 뺍니다. 네.
0: Okay. So if you have, let's say, multiple scissors at home, you would put them in places that scissors are needed. The kitchen, you would need it for cooking, right? And you would also need one on your desk for stationary purposes. And you will also need one in your near your front door because these days you have a lot of things delivered, parcels. You have to open them up. And if you have leftover scissors, even after putting them in different spaces that they are needed, then just gather them in one place. And if any of these scissors need replacement, that's when you take the ones, extra ones, out again. You don't have to necessarily throw them away. You just need to find their homes, places that they need to be stored in. Now let's say we've decided what to keep and have enough storage space. How do you decide where everything should go, especially things you use every day versus only those that you use occasionally? 그러면 이제 남길 물건도 골랐고 수납할 공간 또 뭐 마련이 됐다라고 네네. 가정을 했을 때 자주 쓰는 건 어디 두고 또 가끔 쓰는 건 어디에 둘지 네. 고민이 되잖아요.
2: 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보시면 네. 예를 들어볼게요. 잠옷을 매일 입는다라고 하면은 중요합니다.
0: 그렇죠.
2: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잠옷은 비싼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데나 접어서 두거든요.
0: 아, 네.
2: 자주 입거나 매일 쓰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잠옷도 매일 입는 건 저는 걸어두면 좋고요.
0: 아, 자, so for example, 네. pajamas, they're really important, right? Because you wear it every night, every day. And important things like these, she would recommend to hang them up.
2: 네, 한복 같은 거 파티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아마 거의 입지 않을 네. 겁니다. 그런 건 접어서 상자에 넣고 아. 위쪽으로 다시 구분을 해두는 거죠.
0: 아, and also like hanbok or party dresses, things that you don't wear too often, you would put them in a box and put them above your closet or not somewhere that is not easy to reach because you don't wear it that often anyway.
2: 네. 내가 손을 딱 뻗어서 꺼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에는 매일 쓰는 거, 자주 쓰는 거, 지금 계절에 맞는 물건을 두는 거예요.
0: 아.
2: 그게 그릇도, 옷도, 신발도 해당이 되는 거죠.
0: So whether it be for dishes, clothes, or even your shoes, the best place to place would be the place where it's easy to reach. You know, within your arm's reach, where you don't have to use a chair or a stool to climb up to. So things that you use often, you have to place it in that sort of area, okay? And it's really important to keep that in mind when you organize your stuff.
1: 그것만 해도 쉽게 찾고 덜 어질러질 것 같긴
2: 맞습니다.
1: 해요.
0: Yeah, by having that in your thought, you can easily organize and keep your house pretty tidy, I think.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Entrances perhaps look different around the world. Some North American homes have a mudroom for shoes and coats after they come back home. But in Korea, people take off their shoes at the entrance area, right? And shoe cabinets that are usually on the right on the side of the entrance, often hold umbrellas and other things used outside as well. So in the homes you have worked with, what kinds of things tend to pile up around the entrance?
1: 나라마다 현관의 모습도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북미 뭐 일부 주택에는 신발과 외투를 두는 머드룸이 있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현관에 주로 신발을 벗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리고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에는 뭐 우산도 있고
2: 맞습니다.
1: 각종 용품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정리하신 집에서는 현관에 주로 어떤 물건들이 쌓여 있었나요?
2: 대부분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네. 바닥에 신발이 늘 있죠.
0: 그렇죠.
2: 네, 한여름에 부츠 나와 있고요.
0: 아, 네. 네,
2: 신발장이 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0: So whenever she goes to clients' homes, all different kinds of shoes are at the entrance displayed there. Regardless of the season, you would see boots in summer. So it always seems as though you don't have enough shoe storage space.
2: 네, 그래서 저는 신발장이 늘 비좁은 이유는 사계절 신발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츠 같은 경우 날씨가 요즘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0: 네.
2: 굉장히 짧게 신어요.
0: 네.
2: 그래서 부츠는 그냥 부츠 상자에 보관하시는 것이
0: 아.
2: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선반을 두세 개를 빼야 됩니다.
0: 맞아요.
2: 그럼 수납이 부족해지거든요.
0: 네.
2: 그래서 부츠는 신발 상자에 보관합니다.
0: 아, so For example, long boots that you only wear in winter, store them in a box because if you keep them in the shoe storage area, shoe cabinets, they take up a lot of space and you don't wear it that many times. So just store them in boxes and keep them away.
2: 네, 그래서 신발장에 우산 둬야죠.
0: 네.
2: 그리고 요즘에 애완견들 또 산책 갈 때 필요한 줄
0: 네.
2: 이런 거 용품도 수납을 해야 돼요.
0: 네.
2: 당연히 신발 관련 용품도 수납을 해야 돼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현관이 비좁아져서 늘 신발이 바닥에 쌓입니다. 그래서 계절 신발은 위쪽으로 올리고요.
0: 네.
2: 요즘에 신발을 복층으로 수납할 수 있는 슈즈 랙이 많이 나와 있는데
0: 네.
2: 문제점이 뭐냐면 운동화처럼 부피가 큰 것을 수납을 하면 같이 끌려 나옵니다.
0: 맞아요.
2: 네.
0: 네. 또 불편해지죠.
2: 그래서 불편하죠.
0: 네. So you tend to store umbrellas and if you have a pet, you would have leashes inside, anything related to the shoes stored in the shoes cabinet, which is why you don't have enough space for all your shoes to be stored in. And also these days they have like racks that you can use on top of the within the cabinet and You put your shoes underneath and one on top of the rack. But for sneakers, they tend to like the rack comes along with the sneakers once you try to take them out, which is quite inconvenient.
2: 네,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도 신지 않는 뭐 구두, 정장, 구두 같은 경우는 아예 상자에 넣어서 드레스룸 위쪽으로 버릴 수 없다면은 아예 이동을 시키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바닥에 있는 신발까지 현관 안에 나오지 말고 신발장에 네. 넣는 것이 적정량입니다. 그런데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슈즈랙을 다 써서 복충으로 쌓는 그 신발까지 다 수납을 하려다 보니까 아. 늘 신발 정리가 안 됩니다.
0: 아. So don't try to store every shoe inside the shoe cabinet. For shoes that you don't tend to wear often, put them in boxes and keep them away in your dress room or somewhere else. Not all of your shoes have to be inside your shoe cabinet, all right? So put away the ones that you don't wear too often. All right, well, now that we know the basic steps, let's apply them into the spaces we use every day. And let's continue the talk after listening to a song. Here is 시험 기간 책상 정리, Clear Desk, Reminiscent Past by 소란. Stay tuned.

0: that? 대표님,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고민이 있어요. 네, 품명이 꽉차 있는데 입을 옷이 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1: 정리가 안된 옷장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 정리 안된 냉장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0: 그렇구나. So in a disorganized closet or even the refrigerator, if things aren't organized, you feel as though there's nothing to wear or nothing to eat even.
1: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입을 옷이 안 보이는 거죠.
0: So it's not that you don't have anything to wear. It's just you can't see the clothes you want to wear. 그렇군요.
1: 계절이 바뀌면서 사실 옷 정리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분 진짜
0: 저도
1: 많으시거든요.
0: 스트레스
1: 네.
0: 받아요. So whenever the season changes, you have to clean up your closet, reorganize them too, right? But I get really stressed, and many others do
1: 네,
0: too.
1: 그래서 사계절 때문에 사실 옷 체인지는 해야 되는데
0: 네.
1: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딩은 좀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0: 아, 네.
1: 구김이 덜 가니까. 그런데
0: 네.
1: 압축하시면 안 돼요. 원상
0: 아.
1: 복귀 되지 않습니다.
0: Okay, so with changing clothes for the different seasons, you have to do it efficiently. So, for example, padded jackets, you can fold them up, but don't compress them too hard because it will not come back to its original form.
1: 네. 그래서 옷장 보시면 이분도 사실 입을 옷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보통 이분 많이 걸어두셨는데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걸어두는 것도 못 찾습니다.
0: Oh, so she had one client who also said they did not have anything to wear. She was helping them clean their closet. It was packed, really full. But they said they didn't have anything to wear because they couldn't find the right clothes they wanted.
1: 네, 그래서 정리하면 옷이 잘 보이는데요. 잘 꺼낼 수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바쁘니까 옷을 꺼냈는데 이 디자인 아니다 다시 넣을 수 있는 공간의 여백을 만드셔야 돼요. 네.
0: And so you have to organize all of these clothes well to find the one that you really want. In the morning, you're busy getting ready for work, right? Even if you take something out, and if you realize that it's not the one that you wanted, you have to put it back in. You have to make that room or space to put it back in,
1: 네.
0: basically.
1: 그래서 옷걸이도 좀 통일해 주시면 좋고요. 패딩과 아주 두꺼운 니트는 접어서 선반에 올려두어도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사계절마다 모든 옷을 다 접고 다 꺼내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계속 정리가 더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물건의 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추천하는 것이 패딩과 니트 정도만 접자. 그 나머지는 좀
0: 걸어놓자.
1: 걸어두자. 그리고 구김이 가는 옷은 걸어야 됩니다. 특히 정장류입니다. 뭐 정장 바지, 정장 셔츠, 블라우스, 자켓, 코트, 퍼, 세무.
0: Okay, so you tend to change your closet or organize your clothes depending on the change in season, but don't take everything out and put everything back in or change depending on the season. Keep away the padded jackets, coats, winter coats, things like these, like heavy clothings. Put those away only in boxes where not. And also try to hang most of the clothes that you have, especially those that may get wrinkles a lot, and thick knitted sweaters as well. Thick sweaters, they can be also folded and put away, and other bulky clothes, winter clothes, whatnot. All right.
1: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0: 네.
1: 코트가 검정색 코트 꽤 많고 뭐 브라운 컬러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많았지라고 항상 이야기하시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옷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0: 그러게요.
1: 두꺼운 니트는 접어도 되는 게잘 보여서 꺼내기 쉬운데 얇은 니트까지 다 접으면 꺼낼 때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0: 아.
1: 가볍고 늘어나지 않는 니트는 요즘 기능성 옷걸이가 잘 나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옷걸이에 걸어서 수납하시고 두꺼운 니트 정도는 접어서 수납하고 이 정도로 옷장의 비율을 만들면 유지가 훨씬 쉽습니다. 네네.
0: Ah, so basically thick sweaters, fold them away. And light sweaters, you can't fold all of them. You have to hang them. There are functional hangers these days that you can use, so use those and keep it efficient like this. It's not all about folding everything and hanging everything. Depending on the type of clothing, you have to organize them differently. All right. Well, I'll try that myself.

0: itself as well. Now let's move into the kitchen then. Kitchens can, I guess, look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food culture. Some homes overseas have separate pantries for food as well, while Korean kitchens often need room for all the tools and ingredients as well. Used to prepare rice, soup, all the side dishes. 이번에는 대표님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라마다 식문화가 다르니까 맞아요. 주방의 모습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네, 해외에는 뭐 식료품을 보관하는 팬트리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밥, 국, 반찬까지도 맞아. 해야 되다 보니까 조리 도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 주방에 필요한 물건들도 이렇게 많고 또 정리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표님이 정리하신 한국집의 주방에서 어떤 물건 때문에 수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나요?
1: 대부분 주방에서 문제는 네. 서랍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못 하시고요. 서랍에 중요하지 않은 나무 젓가락, 뭐 빨대, 뭐 영수증, 막 공구도 넣는 분도 계세요. 네. 사실 서랍이 되게 중요합니다.
0: Okay, so what's important is how you use the drawers inside your kitchen. They have to be used efficiently, but most of the times, her clients had all these different things mixed up in the drawers of kitchens. They would have wooden chopsticks, even like paper receipts, things that they don't really need in a kitchen.
1: 네, 그러니까 주방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조리도구, 냄비, 후라이팬, 뭐 식재료, 영양제, 약까지 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동선입니다. 동선.
0: So inside a kitchen, you have to place many different things, right? All the cooking materials, tools, pans, frying bowls, whatnot, all the utensils as well, and medication, and extra food ingredients as well. But what's important here is to think about how you move around within the kitchen.
1: 그래서 네. 동선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을 쓰는 공간인가 물을 쓰는 공간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공간 그게 동선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물을 쓴다 그러면 물이랑 친한 물건을 두면 되겠죠. 볼이나 채반. 불을 쓴다고 하면 요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후라이팬과 뭐 조리도구 또 양념.
0: Oh, so by thinking about how you move around in the kitchen, she means think about each of the space that you use inside a kitchen. Is this the fire-related place or the water-related place? If it's the water-related place where your sink is located, put things that are close to the water, like bowls, you know, or nets that you use to wash your vegetables, fruits. And if it's near the fire area, if you have your stove there, you would have pans and pots. Place there.
1: 네. 그래서 정수기 옆에 컵을 두듯이 네. 정수기 옆에 영양제 두면 좋겠죠. 또 약도 둘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내가 물 먹을 때 뭐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동선이 짧아집니다.
0: 그 물건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네요. So think about basically lik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ifferent items that you use. You would use a cup to get water, right, from the water fountain. So leave cups near the water fountain. And you would also have to have your medication. That could also be left next to the water purifier or fountain as well. Oh, okay. Mm-hmm.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you need, I guess, one frying pan. But first, you have to take out all the pots that are on top of it, which is really inefficient, and then stack everything back in once you wash them up. What is, I guess, the most convenient way to store pots and pans? 우리 프라이팬 하나 꺼내려고 해도 그 위에 있는 다른 뭐 냄비 다 드러내야 되고 또 씻고 나면 맞습니다. 또 다시 차곡차곡 쌓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냄비랑 프라이팬은 어떻게 넣어두는 게 편한가요?
1: 네. 맞습니다. 매일 쓰고 자주 쓰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요. 냄비류를 다 꺼내 두시지 마시고 네. 찜솥 같은 찜냄비 같은 걸 이제 대형 냄비 뭐 네. 곰국 끓이는 냄비 같은 경우는 베란다 쪽으로 빼시고요. 매일 자주 쓰는 대중소 냄비를 네. 그냥 쌓아두시지 말고 네. 요즘에 길이 조절 선반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냄비류를 한 곳에 모아서 선반에 나누어서 수납하면 꺼내기 굉장히 좋고요.
0: 네. All right. So leave big pots that you don't use too often in the kitchen, in the balcony, and the ones that you use often, like the big one, medium, and small size pots, have them inside the cabinet. But these days, they have like racks in which you could fix the size as well as the height and length. So place those within your cabinet, and you can put your pots on top of that, inside, and divide the space even within the cabinet.
1: 네. 그래서 후라이팬 같은 경우도 그냥 겹쳐 두시거든요.
0: 네.
1: 그러면 당연히 오염 물질이 묻겠죠.
0: 맞아요.
1: 그래서 꺼내기도 어렵고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로 수납, 세워서 책처럼 수납을 합니다. 그럼 공간도 덜 차지하고 꺼내기도 네. 쉽고요.
0: And with the frying pans, we tend to stack them up on top of each other, right? But it's not very sanitary. So what professional consultants recommend is to stack them like books vertically, as you see in the photo that we're showing right now. 어, 그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어요. 팬은 무조건 뭔가 쌓아두는 네, 느낌? 네. Oh, okay. All right. Well, but you know what? There's also cooking tools that you often use. Where should they go? 또 요리하다 보면 뭐 주걱이라든지 집게라든지 급하게 찾아야 되는 도구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자주 쓰는 조리 도구는 어디에 네. 두면 좋을까요?
1: 조리 도구는 가스레인지 아래 서랍에 두면 가장 좋죠. 요리할 때 바로 꺼내서 사용하고요. 설거지해서 네. 다시 그 자리에 넣고요.
0: 아. So the best place for your cooking tools would be inside the drawer beneath your stove. You can wash them up and put them back in. Use them when you're cooking. So inside the drawer beneath the stove will be
1: 네.
0: the best.
1: 그래서 서랍에 칸막이 수납용품을 활용해도 좋고요.
0: 네.
1: 우유팩 같은 걸로 구획을 나누어도 좋은데요.
0: 아.
1: 하는 일이 같은 집게로 집게끼리 뭐 칼은 가위랑 같이 두고
0: 네.
1: 내가 조리할 때 기능이 같은 것끼리 칸막이 칸막이 칸막이 두시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0: And even with the, within the drawer, divide the space up like compounds, you know, different compounds, and categorize the utensils, the tools that you have, and put them in one single compound together. Oh, okay. So it looks really nice if you take a look at the photo of the organized photo. All right. Well, sometimes you find a sauce at the back of the fridge and can't even remember when you bought it even. Or you buy an ingredient and then you realize that you have it inside your refrigerator. So it's really hard to, I guess, organize your refrigerator as well. But how can we prevent those things from happening? 이제 냉장고 쪽으로 가보면 냉장고도 정리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안쪽에 정말 오래된 소스가 발견되기도 하고 없다고 생각했던 재료를 샀더니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방지하죠?
1: 냉장고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집 정리도 잘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냉장고를 일단은 너무 믿지 않는다.
0: 아, so those who have a messy refrigerator tend to have a messy home too. The problem is people trust their refrigerator too much. So one tip would be don't trust your refrigerator too much.
1: 네, 요즘 당일 배송 되니까
0: 네.
1: 식재료를 굳이 사서 쟁여둘 필요가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냉장고에 두면 무조건 안전하다. 특히 냉동실을 더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So these days, you know, you can get your ingredients, fresh ingredients delivered within a day, right? So you don't have to buy bulks of them and keep them in the refrigerator. And don't always trust it to keep everything fresh. Mostly people have all sorts of things in the freezer even, and they think it's going to be okay if you stay, if it stays there.
1: 네.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검정 봉투 사용하지 않는 거, 선입선출, 먼저 산 거, 먼저 먹는 거,
0: 네.
1: 네. 그리고 1회분씩, 내가 한 번 먹을 만큼씩 소분하는 건데요. 보통 시장에서 물건을 샀을 때 통째로 얼립니다.
0: Oh. So there are three rules when it comes to organizing your refrigerator. Don't use black plastic bags in which you can't see what's inside. And secondly, eat the ones that you have placed inside first, okay? Don't forget that you have something inside. Have that first before you eat the thing that you bought later. And also, divide the portions of the food that you bought.
1: 네. 냉장고에서도 집정리랑 똑같이 꺼내서 분류가 핵심이고요.
0: 네네.
1: 유통기한 지난 거는 당연히 버리시는 게 좋고요.
0: 네.
1: 어쨌든 식재료를 종류별로 선반에 1번, 2번, 3번, 4번 정해서
0: 네.
1: 뭐 떡류, 뭐 빵류, 뭐 간식류, 건어물류 이렇게 종류별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아. And even within the refrigerator, just like cleaning up any other space in your home, it's important to categorize each of the space. Is this place for like breads or dog or like seafood, whatnot? Categorize each of the space, the compounds within your refrigerator, and categorize the ingredients inside as well. All right. Well, our lives change over time too, you know. We may grow from, I guess, living alone, go from living alone to getting married, having children, or seeing these children grow and eventually move out as well. You mentioned you call this the life shift organizing. And when two people who lived alone get married, they may suddenly have two sets of appliances and tools, furniture, whatnot. How should they decide first when combining two households? 대표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생활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라이프 시프트 정리를 하기도 해야 된다고
1: 맞아요.
0: 말씀하셨는데 네. 뭐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기도
1: 맞습니다.
0: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1: 맞아요.
0: 하고 뭐 아이가 또 독립을 하게 되기도
1: 맞습니다.
0: 하죠. 근데 우선 혼자 살던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각자 쓰던 물건이 겹치게 되기도 하잖아요. 가구든 뭐 어떤
1: 맞습니다.
0: 도구든 이럴 때 무엇부터 정해야 될까요? 살림 합칠 때.
1: 사실 결혼을 통해서 이제 가구가 서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이럴 때는 개인 공간, 개인은 방일 거고 공용은 거실입니다.
0: 네.
1: 그럼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보통 내가 가지고 온 가구, 내가 가지고 온 냄비는 좋은 거고 상대방이 가져온 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0: 맞아요. So when two households get together, combine together after getting married, often you think, oh, my stuff are better than yours, so I want you to throw away your stuff. But you have to compromise, okay?
1: 네, 그래서 뭐 네 물건이 좋다, 내 물건이 좋은 게 아니고 공간을 나누어서 이 공간은 그 본인이 쓰기 그냥 두시면 되고
0: 아.
1: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공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상대방 배우자의 공간이고
0: 네.
1: 이런 식으로 아예 서로의 그 공간을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So you have to divide the space up. If it's the dress room, you have to have one side for yourself and the other side for your spouse. And it's the same with the living room as well. So basically just divide the space altogether instead of putting just your own furniture and everything in one place.
1: 왜냐면 정리법도 다 사람마다 다르기
0: 네.
1: 때문에 네가 하는 방식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서로 비난이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냥 서로의 방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0: 네.
1: 또 물건의 양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살아온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부분은 또 서로 인정해주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게요. So two different people with two different ways of organizing stuff. No one way is correct or wrong, so you just have to respect what the other person is used to, basically. So that is why you have to divide the space amongst each other and don't end up criticizing each other. Just do as you wish and let them do as they wish to, is what they said.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fter retirement, people may spend much more time at home, but some still don't have a space of their own, you know? So have you worked with homes like that as well?
2: 은퇴를 하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공간이 없으면 좀 답답할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2: 대표님도 그런 집 만나보신 적 있을까요?
1: 네,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집이 자녀분이 사용을 했던 공부방이었습니다.
2: 네네.
1: 그래서 자녀분이 출가를 하고 그냥 계속 비어 있었던 집인데요. 집 정리를 하면서 이분이 내 음악 취미하는 공간을 갖고 싶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었던 책들과 추억 사진을 다 꺼냈습니다.
2: 네네.
1: 네네.
0: So, for example, there was a client where their children, the client's child was using the room, but after the child left the house, the client wanted that room to be their own, and so they took out everything from there, every item, and laid them out on the living room as we see in the screen right now, on the screen right now.
1: 네, 네. 그래서 저 부피를 줄이고 종류별로 나누니까 훨씬 책장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장을 비워내고 그 공간에 악기류, 또 CD, LP판 그래서 다 넣어드렸더니 그 공간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아, 내가 여기만 들어와도 행복한 공간이 되겠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0: 오, 오케이. So the client wanted this room to be their own music room because they love music and appreciate music so much. And after emptying out the cabinet and the bookshelf, they were able to fill it back in with LPs and instruments, everything related to music. And after reorganizing it, the client was just so happy to be just sitting inside the room. It gives joy to them whenever they enter this room.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he show. It's been 2 weeks. How was your time with us?
2: 벌써 오늘 또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대표님. 2주 동안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1: 아, 저 굉장히 젊어진 듯한 느낌,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고요. 사실 집이라는 공간도 에너지를 받는 공간이어야 해요.
2: 네. 네.
1: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마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2: 맞아요.
1: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공간을 한번 바라보고 챙겨주세요.
0: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So she wants all of you to take a look at your home once again. Everybody's busy, and because you're busy, you always put off organizing your home, tidying up to later, right? But don't do that. Make this your opportunity to look back and organize your space. And she felt as though she got lots of good energy from our show as well. And your space must be a place where that which gives you good energy as well. So in order to do that, try and organize your space based on what you learned through our show for the past 2 weeks. All right, we'll have to say goodbye now with our last song. Here is 행복합니다. We're happy by Haiki.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대표님?
1: 네.
0: Bye-bye. Keep 네. crunching. 사랑해요, 그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